0: 그런 분들이 그런
1: 비정규직이 많았어요. 내가 그 비용에 먼저 지금
0: 그게 one out of 33 days.
1: 133, 133. 133, go ahead. Hey, give me a call, please. Nice place, sir.